0: 엄마 대우세요 장가를 잠보 마간다 르드르브라래 브레쇼 자이브레쇼 맞던 졸래 강가다람을 해마다나래 아르테우 장가를 가을에 맞네 강가다람이 잠시마로 드람바 주머니 미타남 갈래에 가세버리나담
1: 자이샴보 자이샴보 주마가리샴가라 자이샴보 자이샴보